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7월 초 닷새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경영의 주최하에 제19기 도나시 이민정부 제44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일전에 길림농업대학에서 주최하고 도나시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에서 책임진 연변주 2026년 그물주름버섯과 모기버섯 고산량 재배기술 집선과 시험보급 모기버섯 재배기술 강습회가 도나에서 개최됐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입니다. 8월 14일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경영의 주최하에 제19기 도나시인민정부 제44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국무원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관철했으며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관철했으며 전국 악세력 타격 전문투쟁 영상회의 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공무원 상무회의는 장성을 안정시키고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민생 혜택을 도모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4대 차원을 둘러싸고 일련의 포치를 했는데 시장 주체의 곤란을 해결해주고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 조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생 단점을 보완하고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안배도 있었습니다. 전시 상하는 사상과 인식을 당 조항의 경제 형세에 관한 과학적인 판단에 통일시키고 회의 핵심 요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발전 신심을 확고히 하고 우환 의식을 강화하며 주동적으로 상급의 정책 방향에 연결하며 도나 발전 실제에 입각해 연결점을 정확히 찾고 산업 대상 계획, 경영 환경 최적화, 민생 사업 추진 등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정력을 기울여 더욱 실속 있는 조치로 경제의 새롭고 훌륭한 좋은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15차 5개년 계획의 양호한 국면을 개척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엄격히 성정부 상무회의 사업 포치와 대조하며 조목조목 임무를 세분화해 시달하고 상급 포치가 도나에서 시달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전성 발전 총체 포국을 밀접히 둘러싸고 도나 전해의 자원과 산업 기초를 바탕으로 계속 특색 주도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고 중점 대상 건설 진도를 다그치며 부단히 현역 경제 발전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재해 후 복구 재건설, 안전 생산 우환 조사, 기층 사회 관리 등 기층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하는데 박약한 고리를 면밀히 주시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미약한 부분을 보강하며 전시 경제 사회 전반 국면이 온당하고 질서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상시화적으로 악세력 타격 전문 투쟁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 안정을 수호하고 군중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과 조치입니다. 전국 악세력 타격 전문 투쟁 영상회의 포치 요구를 깊이 있게 시달해야 하는데 새로운 형세 하에 악세력 범죄의 새로운 표현, 새로운 특점, 새로운 추세, 새로운 특징을 깊이 있게 파악하며 투쟁 방법과 전략을 부단히 완벽화하고 범죄를 발견하고 타격하며 징벌 처리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단서에 대한 관통식 조사를 통해 확인하며 악세력 범죄를 호되게 타격하고 악세력 배후 보호망 타격 강도를 높이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추진해야 합니다. 타격과 예방을 결부하고 근본과 지엽을 함께 다스리는 원칙을 견지하며 중점 업종 영역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상시화 조사 처리 기재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각 관련 부문은 사업 책임을 실체에 시달하고 협동 연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군중들의 감독 제보 경로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악세력 범죄와 관련되는 위험을 원두로부터 예방하며 투쟁 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확대해 악세력 타격 전문 투쟁을 심화하는 강대한 함력을 확실하게 응집하고 전시 고품질 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일전에 길림농업대학에서 주최하고 도나시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에서 책임진 연변주 2026년 그물주름버섯과 모기버섯 고산량 재배기술 집선과 시범보급 모기버섯 재배기술 강습회가 도나에서 개최됐습니다.
강습회에서 사업 일꾼이 목이버섯 고능률 재배 기술, 병충해 과학 기술 예방 퇴치 방법, 농산품 질량 안전 관련 규범을 둘러싸고 개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업 일꾼은 또 일선 생산 수요를 밀접히 둘러싸고 목이버섯 재배 관리 보호, 병충해 예방 등 존재하는 현실적인 난제에 초점을 맞춰 대비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공해 줬는데 강의

내용은 이론적인 높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 지도성도 있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도나는 천혜의 산림기후, 훌륭한 수자원과 질 좋은 토양을 두루 갖추고 있어 식용균 재배에 아주 적합합니다. 올 1월 도나시는 그물주름 버섯과 목이버섯 고산량 재배 기술 집성과 시범 보급 대상을 유치했는데 대상은 전단계 품종 선별과 중간 실험 시범 기초를 기반으로 선별된 북방 역계절 재배에 적합한 그물주름 버섯 우질 품종에 대해 표준화 균종 생산을 진행해 이후에 고산량 재배 기반을 위해 기초를 닦아놓게 됩니다. 또 목이버섯 품종 시범 방면에서는 길림농업대학에서 선별한 기륵 계열과 길림성 남세화훼과학연구원에서 선별한 해람 계열을 시범 보급하게 됩니다. 동시에 온오프라인 비정기적 강습과 원활하고도 장효적인 소통 기제를 건립하는 것을 통해 당지 식용균 산업의 가능 지속한 고품질 발전을 조력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는 이번 기술 강습을 계기로 농산품 질량 안전관을 엄격히 틀어지고 구역 내 목이버섯 특색 브랜드를 적극 구축하며 산업 발전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산업의 종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특색 식용균 산업 발전으로 향촌 전면 진흥을 조력하게 됩니다. 근년 내 도나시는 국가의 탄소 최고봉 탄소 중립 전략을 적극 시달하며 신에너지 발전 기회를 틀어주고 풍력 발전 중점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가택 신에너지 주식 유한회사 산하 자회사인 도나 택계 신에너지 유한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4만 2,400kW 분산식 풍력 발전소 대상은 2025년 6월에 정식으로 시공을 시작했고 올 6월 말에 성공적으로 송전망에 연결돼 발전을 실현했는데 대상은 목전 전면 운영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도나시 4만 2,400kW 분산식 풍력 발전 대상은 홍석향과 한장향에 위치했고 총 부지 면적은 1.9헥타르에 달하는데 길림성 신에너지 향촌진흥 공정 대상입니다. 그중 풍력 발전 기조 부지 면적은 0.36헥타르에 달하고 66kV 승합소 및 운행관리 중심의 부지 면적은 0.6헥타르에 달합니다. 대상의 총 설비 용량은 42.37MW에 달하는데 5대의 6.25MW 풍력 발전 기조와 2대의 5.56MW 풍력 발전 기조를 설치하고 동보적으로 1개의 66kV 승합 변전소와 운행 관리 중심을 함께 건설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 방면에서 대상은 해마다 표준 석탄 3만 7천 톤을 절약할 수 있고 10만여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약 12.49톤의 정도의 이산화 유황 배출, 약 11.45톤 정도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대기 중에 미세먼지와 연기 배출도 대폭 줄일 수 있고 물 절약과 폐수 배출 감소도 실현할 수 있어 환경 보호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일 이어지는 고온 현상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도나시 도서관과 신화서점을 찾고 있는데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름나기와 지식 충전을 함께하는 모습이 여름방학의 이색적인 풍경으로 됐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니 바로 시원함이 느껴지고 온몸에 뜨거웠던 열기가 천천히 식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고 발걸음조차 조심스럽게 옮기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시끄럽던 야외 환경과는 달리 도서관은 쾌적한 실내 온도와 조용한 분위기로 적지 않은 학생들과 중로년들이 책을 보면서 여가 시간을 즐기는 공간으로 부성했습니다. 여름방학 독서 고봉기를 맞아 도서관은 관내 봉사를 최적화하고 도서 자원을 풍부히 해 부동한 연령대 독자들의 열독 수요와 자습 수요를 만족시켜줬습니다. 또 관내 여러 곳에 지능화 열독 체험구를 건설하고 다양한 특색 AI 지능화 설비를 마련해 독자들의 열독 체험을 풍부히 했습니다. 대형 AI 영상 교류 스크린은 독자들에게 음성 대화 공능을 제공해 관내 도서 목록, 도서 대여 업무 상담, 도서 탐구 토론 관련 문제를 조회하도록 함으로써 인간과 기계의 보다 편리한 교류를 실현했습니다. 또 장방형의 지능화 터치스크린에는 성구 이어 말하기 취미 코너를 설치했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체험 오락에 알맞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취미 오락 과정에서 국학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진 밀폐 청음 열도 공간에는 전문적인 이어폰을 마련해 방음 효과를 높였는데 독자들은 이어폰을 끼고 조용하게 유성 낭독 작품을 감상하면서 몰입식 열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곳이 바로 신화서점인데 서점 내에는 각종 아동도서, 문학명작, 과학보급 서적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점을 방문해 각종 도서들을 열람하면서 책의 세계에 빠져들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동시에 지식도 함께 충전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고객 방문 고봉기를 맞아 신화서점은 열독 공간을 최적화해 더욱 쾌적한 열독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책을 고르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여름 문화 생활을 1층 풍부히 했습니다. 도나뉴스 마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융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